사람 과 사약한 이 둘이 마야 살다 살단 화내요 나날라가 제트날 살아 살아 뭐가 되라를 살아 사절라가냐 잘길날 뻔해 뭐가 되라를 살아 나를 보내고 싶으면 아메로 삶으로 보내고 살아 삶을